0: 왔어? 제보 잡았구나.
1: 예, 우리 방금 꽝하물이 잡았습니다. 혹시 여기 근처에서 다른 사는 가문 못 보셨습니까?
0: 아니, 아무것도 못 봤다.
2: 그럼 다른 쪽으로 가보겠습니다. 고라니를 잡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말입니다.
0: 그래, 가봐.
1: 가자.
2: 응.

0: 호소서가 넣었나?
1: 네, 다른 병이 있다고 해서 상부에서 임시로 추가했습니다. 주로 후방으로 가는 군인을 검문하고 있습니다.
2: 그래, 중방에는 다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들인데 뭐 조사할 것도 없지.
1: 대위님 말씀 맞습니다.
2: 수고했다.

0: 대위 두 명과 사병 둘이라고? 314 고지 방향으로? 통신기는? 없다고? 그래 알았어. 계속 감시해.
1: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? 너무 수상한데 놈들은 조건 명령과 통신기를 남겼다. 통신부 연락해서 대어령과 그 근처에 대한 신나 교란 계속하라고 해. 박대회, 애들이 데리고 가서 그 주변 도로를 철저히 보유하고 있다가 324 고지에 그 네 명이 지나가면 소탕이 들어간다. 남은 조군을 반드시 소탕해야 한다. 그 어떤 정보도 새 나가면 안 돼.
2: 네.
1: 아, 그리고 부대원들에게 전해. 작전 시 흡표 완전 착에 자지 않은 자 모두 사살해.
2: 네, 알겠습니다.

0: 这边压全是敌人，咱被围了，出是出不去了，得想办法周旋。大家熬到晚上再说。
1: 不是，我们穿的黎卫军的军装怕啥子吗？
0: 不行，敌人应该是有备而来。我看见他们所有人都换上了特殊的袖标，咱指定是暴露了，得想办法藏。
2: 那时候还没回来，没呢。行，敌人还得布置一会儿，等他回来立刻走，明白吗？好，就地。산기슭 쪽으로 갈 겁니다. 그곳은 풀이 무성해서 몸을 숨기기 좋을 겁니다. 풀숲을 지나면 바로 숲입니다. 아직까지 그곳에서 적군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.
3: 지뢰구역은 없는가?
2: 있습니다. 그래서 제일 소대장을 불렀습니다. 제일 소대장이 발에다 줄 겁니다. 총 내려! 이 사람들은 작전 수행하러 가는 첩보대다.
4: 네!
2: 예, 가시죠.

0: 대위님, 여기서부턴 지뢰구역입니다. 제1소대장이 바래다 줄 겁니다. 그럼 저는 이만 돌아가겠습니다.
1: 협조 감사드립니다. 돌아오면 꼭 부중대장님이 도와주셨다고 상부에 보고하겠습니다.
2: 저를 따라오십시오. 여기 작은 막대를 절대 지나가면 안 됩니다. 폭발 가능성이 있습니다.
3: 알았어.

0: 부전대장님, 백대대장님께서 찾으십니다. 20분이나 기다리셨습니다.
1: 백대대장님, 그 네 사람을 전선 밖으로 내보냈습니다.
2: 군 첩보대 속이라고 하면서 전선을 넘어 적군에 잘파돼 협조했다고 하더군요.
1: 아무 말도 안 하고 협조해줬습니다.
3: 그래, 잤어. 오늘 밤과 내일 밤 조심해.
4: 놈들이 324 고지를 공격할 거야. 선부에서 강력전 해줄 테니 전도 주의 단단히 하고.
1: 네.
3: 주사 시작해. 반드시 해지기 전에 남은 적군과 통신기를 차단해서 없애버려.
5: 네, 알겠습니다.
6: 수색 시작! 수색 시작!
3: 가자.

0: 치료교육은 부탁났습니다. 형 이만 돌아가보겠습니다.
1: 그래, 고맙다. 회장, 내쉬已经过了.
0: 다녀.
1: 别着，哎，去炸一个。好嘞。大牛，你轻点，别又给人坐死了。
2: 好的，科长。
1: 哎呦，哎呀，哎呀，괜찮아？괜찮아，괜찮아。
3: 야 근데 소대장님은 왜 아직도 안 돌아오시는 거야?
2: 한번 가봐야 하나? 뭐야?
3: 뭐야?

0: 북쪽의 신호가 마지막으로 확인된 위치가 어디야?
1: 검측한 결과 대략 이쯤이었던 것 같습니다.
0: 이 일대를 서석지 수색해봤어?
1: 예, 수색했습니다. 근데 저건 허 볼판이라 숨을만한 곳이 아예 없었습니다.
0: 없어? 없다고? 그럼 절벽이나 동굴 같은 거 없었고?
1: 멀지 않은 곳에 절벽이 있긴 한데 수색대원들 말로는 밑에 대고 총도 쏘보고 다 해봤는데 인기척이 없었다고 합니다.
0: 내려가봤어?
1: 아닙니다.
0: 아이씨, 똑바로 안 해?
1: 죄송합니다.
0: 진짜.
2: 伤员同志们，你们回归以后安心养伤。全师子战员都祝你们早日康复。大家都上车吧，注意啊，动作幅度都小一点，别把伤口撑开了。
3: 小静，
4: 文杰同志，上车吧，回去好好养伤。
3: 大家都保重。

0: 우리는 미국 내사단 소속이고 조족은 연락원이 스미스 대원입니다. 용대장님을 만나러 왔다.
1: 네, 들어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.
2: 정관!
0: 용대장님 나와 달라고 전해줘. 스미스 대원님이 부상을 입어서 코동이 불편하시다.
1: 네, 알겠습니다.

0: Who's going to the meeting at HQ?
1: It's me.
2: 방어 배치 소련은 신경 씁니까?
1: 여기 있습니다.
2: 네. 갑시다.
0: 내린.
2: 그쪽은 누구십니까? 죄송합니다, 대련님. 바빠서 소개 늦었습니다. 저는 통역관 김정호라고 합니다. 매사를 안에서 대량의 한국인을 추모했습니다.
3: 그래, 알았어. 미군 다 잘해봐.
2: 네, 알겠습니다.
4: Make our Korean soldiers proud!
5: Yes, sir.
2: Yes, sir!

0: 배영아!
1: 대장님! 어떻게 된 겁니까? 대장님!
0: 요!
1: 어떻게 된 거야?
2: 많이 있습니다.
1: 여섯 명이라며?
2: 다 많이 있습니다. 중국군이 너무 많았습니다.
1: 사단으로 들어간다! 여기를 포위하고 폭격해! 모조리 죽여버린다! 다 쏘아버려! 가자!

0: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. 사단으로 가는 길은 이쪽입니다.
1: 어디로 가든 우리 마음이야. 좀 들어.
2: 빠게와
1: 가방.
2: 金哲，给他上个保险。
3: 是。
1: 指导员，你开稳点啊。好嘞。刚才谢谢你了，那伪军上校说的那英文，幸亏你救了场，我冷汗都出来了。
3: 这叫合作无间。

0: 빠른 지원 요청을.
1: 네, 알겠습니다. 사버도로 집어차할 중국군 파견 부대가 타고 있다. 던져 막아, 던져 막아.
2: 죽도 우리라고.
0: 머리에 쓰고 뭐해?
1: 주문이 있습니다.
0: 이봐, 빨리 쏘라고.

0: 대장님, 정신 드십니까?
1: 여기가 어디야?
0: 호방병원입니다. 바로 이내 심각한 뇌진탕이라고 하는 나이 선생님께서 그래서 여기로 모셨고요.
1: 잠시사거지 상황 어때?
0: 아무 일 없습니다. 걱정하지 마십시오. 제대로 준비해놨으니까 중공군이 쳐들어오기만 기다리면 됩니다.
1: 아무래도 이상해.
0: 뭐? 어디? 뭐가 이상하단 말씀이십니까?
1: 나무는 314골시에서 왔어. 우리 군복을 입고 있었고.
0: 우리 군복?
1: 저에 미군 대회가 있었단 말이야.
0: 미군 대회라며?
1: 우리 어디서?
0: 예? 대장님. 대장님. 대장님. 대장님! 의사! 의사야!
2: 梁晨来电，他还是带队出发了。他说要抢先占领这个位置，这的确是个关键点。提前占领可以遏制住敌人占领大余岭的通道和314高地的退路。不过他们只有不到10个人呢。
3: 这个梁晨呐，就是胆子大，敢冒险也敢抗命。
2: 他呀，是看出来你要故意保护。

0: 5분 중 어떻습니까? 대통령님, 의사 선생님이 최대한 안정을 취하라고 했으나
1: 안 돼. 우리 유덕이에게 너술됐어. 자이탄 종군은 내가 아는 사람이야.
0: 안 됩니다. 움직이면 대사장님. 골절 치료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.
2: 닥쳐. 내 말 들어. 지금 닥쳐. 사단으로 간다. 어서.
0: 예, 알겠습니다.
3: 조기가 나와라. 休息 5分钟，
4: 说明你过来，看这条路，那边是黑豹师师部的方向，这边是314高地的方向，这个地方太重要了。这样的地方，他们竟然没有派人驻守，真挺帮忙的。敌人很快就会意识到这个致命的疏忽，会疯狂地与我们争夺。
3: 这场仗不好打，就像歧路说的，这个地方地势太平坦了，以攻难守，赶紧让大家修筑工事吧。你说的没错，不仅是地势不利，咱们的人也太少了。
4: 我可很少见你发愁。
3: 我很少遇到这么难打的战斗，就八个人，硬拼拼到底那倒是容易，大不了大家一块光荣嘛。 可任务怎么办？阵地怎么办？要是守不住，那我们不是白来了吗？你带着大家修筑工事，我到下面的工地去看一看。是。
4: 修筑工事。
5: 적군 공격 부대 폭격하라고 해.
0: 네, 알겠습니다. 사단장님, 적군이 퇴각했다고 합니다. 근데 이상한 게 반격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.
6: 나를 이 새끼들이 뭐 하자는 거야? 나하고 장난쳐?
0: 제 생각에 아무래도 좀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
6: 뭐, 의심되는 게 있어?
0: 근데 그게 뭔지.
6: 아, 백승훈 깨어났어?
0: 깨어나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.
7: 사장님! 백대장님 오셨습니다.
1: 사단장님, 급히 부고드릴 사안이 있습니다.
6: 마침 자네를 잡고 있어서.
1: 어디서 쪽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?
8: 모든 연락이 끊겨서 한계대대를 지원보냈네.
1: 엄선이 함락된 것 같습니다.
9: 사장님, 엄선과 314 고지 사이에 무슨 영원히 있는 곳까지 않습니까?

0: 만약에 적군이 원산 점령하고 부대를 보내 원산 넘어오면 곧바로 314고지 후방이야. 그렇게 되면 314고지가 범해서
1: 놈들이 314고지를 공격 안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. 원산에서 오는 지원 부대를 기다린 겁니다.
0: 맞아. 하지만 적들이 원산에서 넘어오자면 시간이 걸려. 우리가 더 빠를 거야. 박 인사장에게 연락해서 당장 두 중대를 대열을 보내 정령하고 사단 예비부대 동시 투비해서 대열행 방어를 감각한다.
1: 네, 알겠습니다.
0: 아, 그리고 원산과 부대에게도 적군이 314고지 후방에 절대 가지 못하기 대열행 동안을 길목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해.

0: 네, 알겠습니다.
1: 지금 바로 이 내용을 박연대장에게 보내.
2: 이번 장전 자네가 그르쳤어.
3: 놈들이 자네 계략을 사전에 파악하고 역용했어.
2: 이젠 다 끝났어. 자네 할은 건다 했고 병원 들어가 잘 치료받고 또 다시 일어나 싸워야지. 안 그런가?
4: 네, 알겠습니다.

0: 사단장님 예측이 맞았습니다. 온산으로 보낸 지원부대와 중공군이 조화하여 전투 중이라고 합니다.
1: 무조건 나를 박을 때 같이 버티라고 해. 그렇게 되면 이 공군 지원에 올 거야.
2: 네, 알겠습니다.
3: 아, 그리고 대령에 보낸 부대에게도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전해.
2: 네, 알겠습니다.

0: 어머니
1: 어머니
0: 어머니
2: 어머니
1: 어머니
0: 어머니
2: 어머니
0: 어머니
1: 어머니
0: 어머니 어머니
1: 상은 어디?
0: 肩膀上
3: 不要管我 快注意
1: 小不点留下 其他同志给我追
0: 是
4: 阿妮
0: 阿妮
1: 快把情报交给我
0: 不
1: 你给我
0: 你敢